黄杰《英雄泪》。这首歌曲道尽闯荡世间的坎坷和隐忍，一身风尘，一腔孤勇，男儿心酸不必多言。这句英雄泪，唱尽半生浮沉。

龙之脉，非常愤怒的浅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5월 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오절 연휴 기간 관광객 38.79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필름성 2026년 보통 계약 입시 합격 점수선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4일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이며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2사회 봉리원 건설 대상과 연변주 의료 양로 결합 지역 중심 건설 대상, 동부 전민 건강 체육 중심 건설 대상, 연변대학 학생 숙사 A 구역 건설 대상, 연변대학 양자 과학 중심 건설 대상, 국자 원소 구역 1기 건설 대상, 인민공원 울타리 개조 대상, 연결시 국토공간 총적 계획 동적 누지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

0: 대상 추진 일정을 면밀히 틀어지며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봉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의 계획 설계와 안전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각 대상이 순조롭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성원 단위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염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의 하나인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염변병원 공동건설 공정을 심층 추진하기 위해 6월 24일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과 시중의병원은 함께 계를 추진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 부시장 김은희와 장춘 중의학대학 병원관리처 부처장 서준화가 함께 전국 명중이 조문의 전성사업실 현판식을 갖고 조문회에게 특임 수석 전문가 초빙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전통중의 사승 배리식과 천지상과류파 2급 사업소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10대 특색전문학과와 시중의병원은 전문학과 연맹 협력협의를 체결하고 두 병원의 심층 협력에 새장을 열었습니다. 두 병원은 과학연구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해 중의 특색치료법 연구와 천지상과의 림상경험 정리, 중의처방 최적화, 림상과제 신청 등을 추진하며 림상경험의 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의료, 교육, 연구의 협동 발전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어 열린 대형합동 의진에서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골과와 심혈관내과, 소아과, 폐병과, 신장병과 등 중점 전문학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펼쳐 군중들의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 진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의병원은 2026년 전국 노인건강 선전주간 활동과 결부해 올바른 약 복용으로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선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노인성 질환의 상용약 사용법과 중소약 병용, 중약 다리는 방법, 약재 배합 시 주의사항 등 실용적인 건강 지식을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중의약 대용차 체험구역도 마련해 군중들이 중의약 문화의 매력과 독특한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중의병원 부원장 김현국은 앞으로 조문혜 교수의 전국 명리사업실과 상급 전문학과 연맹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중의약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중의진료 기술과 특색치료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연변 인민들에게 더욱 질 좋은 중의진료봉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0: 올해 단오절 연휴기간 우리시 문화관광시장은 활력이 넘치고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전통 민속 행사와 동북리그 축구 경기, 야간 문화 공연이 잇따라 펼쳐지면서 연휴 3일간 로계로 38만 7,900명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 수입은 2억 2,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업태와 소비 장면이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단오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오색씨를 무료로 나눠주고 씨름 경기와 농악무 공연, 가야금 연주 등 무형문화재 공연을 연이어 선보여 관광객들이 단오 민속의 매력과 조선족 전통 문화에 깊은 정취를 몸소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단오절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휴는 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연휴 기간 인기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은 친구들과 함께 하북성 보정에서 연변으로 놀러 왔는데 마침 씨름 경기도 봤는데 아주 박진감 있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체험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인기벽 맞은 편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매력적인 연기를 즐기며 정겨운 단오를 만끽하기. 2026년 단오 민속 문화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천인 비빔밥과 찰떡치기, 윷놀이 등 특색 체험 행사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며 조선족 전통 민속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심양 관광객 리모는 아까 쫑주도 먹고 찰떡도 맛보았는데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단오절 연휴에는 전통 민속과 체육 경기가 어우러지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있습니다. 동북리그 축구 경기의 열기를 살려 우리시는 중국 조선정 민속원과 열애방주 두 곳의 관람 제2현장을 마련해 축구의 열기와 민속문화, 강변 야경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람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축구 팬들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일전으로 냉면 먹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입장권 한 장으로 연길 저녁을 즐기는 문화관광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조선정 민속원 마케팅 총감독 장진명은 동북리그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민속원에서는 단오절 기간 그대와 널뛰기, 전통 씨름 경기 등 다양한 체육 및 공연 행사를 준비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동북리그를 관람하고 색다른 연변의 매력을 느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시 여러 음식점과 호텔도 관람 제2현장을 운영하며 경기를 실시간 중계해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축구의 열기를 함께 만끽하도록 했고 경기 흥행 효과는 여름철 소비시장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길림 관광객 단니는 마침 주말 연휴를 맞아 연길에 왔는데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리그를 보니 정말 좋았다고 하면서 연길 사람들도 길림시에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단오절 기간 우리 시에서는 다채로운 군중 문화 행사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2026 전통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려 전통민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고 관객들은 전통예술의 깊은 매력과 문화적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또 비나운랑에서는 류광성하 락동연길, 군중문화공연 전성음랑, 음악해민 행사가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거리 음악 공연과 노래 마치기, 이어 부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어우러지며 도시의 야간 문화 관광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고 변강도시 연길의 단호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연길 문화관광은 앞으로도 민족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연길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더 많은 분들이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25일은 제36번째 전국 토지의 날입니다. 올해 선전 주제는 모든 땅을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자입니다. 주시 자연자원국은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의 날 집중 법률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319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기본 농전 보호조례 등 법률법규를 중심으로 농경지를 불법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에 대한 8가지 금지와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불허, 영구 기본 농전 4가지 엄금 등 강행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작지를 불법 점용한 주택 건설과 무단 저수지 굴착 및 양어, 불법 흙 채취와 모래 채취, 경작지 장기 휴경 등 위법 행위를 중점으로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시정 요구를 설명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결부해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토지 사용 신고 창구도 공개하고 군중들이 감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가 함께 경작지를 보호하는 량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사무봉사중심 정보봉사과 과장 리정동은 연결시 자연자원국은 기술봉사와 법률자문봉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층 총감부와 진감부들이 기술과 법률 업무를 든든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자연자원 관리 사업을 더욱 정확하고 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0: 6월 25일 길림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각 모집 차수와 류형별 합격 점수선이 발표됐습니다. 첫째, 본과 최저 통제 점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343점,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321점입니다. 특수 류형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478점,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473점입니다. 채용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269점이고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266점입니다. 예술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 선이 257점,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 선이 240점입니다. 희공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 선이 171점이고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 선이 160점입니다. 둘째, 전문대학 최저 통제 점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전문대학의 역사학과조, 물리학과조의 최저 통제 점수선은 160점이고 채용류 전문대학의 역사학과조, 물리학과조의 최저 통제 점수선은 140점이며 예술류 전문대학의 역사학과조, 물리학과조의 최저 통제 점수선은 112점입니다.
1: 6월 27일 열리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에서 염전팀은 홈장 경기에서 할빈팀과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6월 20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통일 가격은 15.5원입니다. 이번 경기는 실명제 예매와 실명제 입장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축구팬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 경기 관람에 접속한 뒤 동북리그를 검색하고 염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대 6장까지 구매할 수 있지만 1인당 경기마다 한 장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좌석은 홍색 구역까지 포함해 입장권 가격은 모두 15.5원입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에게는 단체 전용 입장권을 제공하며 가격은 장당 9.9원입니다. 신장 1.2m 이하 어린이와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유연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 13구역과 17구역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 관람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정기를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홍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일전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칸나비신류, 니친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숭아들이 육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밀 복숭아, 천도 복숭아, 황도 복숭아 등 복숭아마다 맛과 향이 달라 여름을 복숭아 향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네, 계속해 복숭아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품종을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삭아삭한 식감의 복숭아를 좋아하고, 일부 사람은 부드럽고 과즙이 많은 복숭아를 좋아하기에 올바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아리 복숭아, 천도 복숭아, 혈도 복숭아, 구보 복숭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밀 복숭아, 납작한 복숭아, 황도 복숭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색상을 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 바탕색을 보아야 하는 바, 이는 붉은색이 물들지 않은 기초 색상을 말합니다. 만약 바탕색이 뚜렷하게 푸른색을 띠면 대부분 성숙도가 부족한 것이며, 성숙한 복숭아의 바탕색은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띠입니다. 그리고 외관을 봅니다. 외관이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린 상처, 갈라짐, 찍힌 상처, 곰팡이, 즙 흘러내림이나 갈색 반점이 없는 복숭아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성숙 복숭아 열매는 주로 풀향이 나고

축한 복숭아는 뚜렷한 자연향이 납니다. 술 냄새나 발효 냄새가 나면 식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 전문가의 대상별 복숭아 섭취에 관한 건입니다. 수밀 복숭아와 같은 큰 복숭아는 한 개에 약 250g에 달하고 주먹만한 중간 크기의 복숭아, 으레하면 천도 복숭아는 한 개에 약 80에서 100g, 작은 복숭아, 으레하면 감 복숭아는 하나에 약 40g에 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금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는 복숭아를 필회, 즉 권위로 만들어 소량부터 시도해야 하며 알레르기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부모가 옆에서 보살펴 복숭아 씨를 잘못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완전한 과일 형태로 섭취하고 즙을 짜서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작은 결절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전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하나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보아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혈액 속의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후자는 혈액 검사를 통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와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음파 검사를 우선 선택합니다. 초음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 결절의 악성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고에서 실제 낮은 에코 또는 매우 낮은 에코가 표시됐을 경우. 둘째, 결절의 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셋째, 내부의 확산 분포 또는 기둥형으로 분포된 미세 석회화 점상 강한 에코가 있을 경우. 넷째,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종횡비가 1보다 클 경우. 다섯째, 갑상선 외피 또는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경우. 여섯째, 목 림파절 초음파 영상의 이상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물론 결절이 상술한 특징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성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여러 특징이 동시에 존재해야 높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술한 표현이 있으며 특히 여러 개의 특징이 공존한다면 제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건의에 따라 갑상선 천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갑상선 초음파 보고가 있는 경우 결절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참고 의거이기도 합니다. 절대다수 갑상선 결절은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갑상선 결절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민간 요법 또는 소위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갑상선 결절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류언 비어는 어느 정도 대중의 정보 비대칭 또는 공포감을 이용해 트래픽을 끌어들이고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뭔가를 바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원망만 커지는 법입니다.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이어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꼭 고맙다라는 표현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의 다름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쁠수록 연락을 끊지 않는다. 네 번째는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거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라. 작은 갈등도 쌓아두지 않고 대화로 푼다. 한쪽이 지치지 않도록 주고받음의 균형을 잘 지켜준다. 네, 이 일곱 가지만 잘 지켜도 좋은 인연 오래오래 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면 방금 알려드린 일곱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가까웠다가도 멀어지는 게 사람이고 멀쩡했다가도 아픈 게 건강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고 관심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가끔은 지쳐있는 나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잘해왔어 라는 용기 있는 말을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괜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 생각할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경래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재중심 APP, 옌지 룽메이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아아 부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다음 아아아아 좀 끄십시오. 아아아 하지 말고 아아아아 얼마나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도,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영, 55번째 시간입니다.

0: 그렇게 춘자는 8년 만에 떠났던 고향에 돌아왔다. 꿈을 안고 떠났다가 으깨진 꿈의 조각을 낭자하게 흘리며 만신창기가 되어 돌아왔다. 일본이 투항하고 광복의 희열로 가득 차인된 고향 마을이었지만 춘자를 맞이해준 시선만은 싸늘했다. 원체 무뚝뚝이었던 어머니 끝소리는 8년 만에 나타난 춘자를 다른 집 울바자 넘어 소보듯 했다. 피진 복은 소마량 한동안 지켜보더니 문안 한 장도 금방 들어선 그녀의 손에 시카를 쥐어주었다. 온 얼굴에 가득한 눈물 자국이 말을 끝 없이 뜨악해 하는 춘자를 보고 말했다.
1: 나가서 목줄에로 니들을 따든지 목줄에 따기 싫으면 나물 싹이라도 날래 캐오든지 모대기 박아놓은 상 서있지만 말고.
0: 문전박대 통발이를 맞고 집을 나서다가 다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가 때곡이 흐르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러다 춘자의 눈길이 맞디자 주먹을 뭉구려 갖고 호곡을 내지르는 신용을 했다. 고향계는 옷이나 다름없이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있다. 마을 초입에 있는 무덤이 보였다. 무덤은 또 진달래 꽃가지로 덮여있었다. 무덤이 고대한 화환처럼 보였다. 무덤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무덤을 바라보다 춘자는 흥부든 시카를 든 채 산떡이 오게 멍하니 서버렸다. 장목사의 무덤과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무덤 하나가 새로 생겨나 있었다. 붉고 한스럽고 애잔한 모습을 피워올리는 진달래꽃 사이에 생겨난 그 무덤에서 금방 절을 마치고 허리를 펴던 이가 춘자를 발견하고 흠칫 멈춰섰다. 장모세였다. 그저 콧잔 등에 안경 하나 얹었을 뿐 깎은 밤처럼 단정한 모습은 여전했다. 봄빛이 검은 성직 복장을 하고 목기까지 단정하게 꼭 채운 단축에 머물러 반짝거렸다. 두 사람의 눈길이 서로 맞부딪혔다. 한결 굵어진 봄의 햇빛이 동침처럼 정수리에 꽂히고 있었다. 그 햇빛 한 가닥이 기혈이라도 건드린 듯 두 사람은 꼼짝 않고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지켜보았다. 그는 장모색의 옷자락을 잡고 옛 7살 돼 보이는 하얀 얼굴의 계집아이 하나가 말똥말똥한 눈길로 춘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남경에서 8년 만에 허위단심 고향에까지 찾아왔을 때 장모세는 이미 송혼하여 딸에까지 있는 몸이었다. 하지만 역시 성가대 대원이었던 그 아내는 곧 산후풍으로 세상 떴다. 그녀를 고향계 언덕에 묻고 그동안 혼자서 딸애를 키우며 외롭게 지내왔던 장모세였다. 박모세였다. 끔찍한 아픔과 비밀을 간직해갔고 수년 만에 나타난 춘자를 본 장모세는 경악해 했다. 그리고 그 애못보고 잔행스러운 모습에서 많은 것을 알아채버렸다. 장모세는 신심이 시들어버린 춘자를 보듬어 안기로 했다. 딸에게 새로운 모정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로서의 아픔을 삭힐 수 없는 춘자로서는 오젠날 애모했던 장모세의 청을 대번에 잘라버렸고 물리쳐버렸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지났고 춘자는 드디어 장모세의 다음없는 손길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10년 동란의 세월, 일본인의 노리개, 예수쟁이라는 죄 아닌 죄목으로 고깔 모사를 쓰고 목에 헌신짝을 걸고 함께 조리돌림을 당하는 또 한 번의 순환을 두 사람이 함께 겪기도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모세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운명했던 80년대까지 함께했었다. 그런 가족의 관계를 종혁은 이번에야 할머니의 위안부 신분과 함께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고풍스러운 아우라를 풍기는 옥색의 지붕들이 우뚝한 건물 사이로 난 거리를 종혁은 홀로 거닐었다.
2: 상처 입은 댕도 한 마리가 바위 틈새에서 솟아나는 온천수에 발을 담그자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해요. 그래서 온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럽디다.
0: 풀잎을 건드리는 듯한 살간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왔다. 못 견디게 그리운 하루고개 목소리였다.
3: 봄의 첫날 나는 줄곧 가을의 끝을 생각하네.
0: 그리움에 사무쳐 종혁은 바쇼의 하이쿠시 한 단락을 중얼거렸다. 나스메 소세키의 도시 나스야마, 일본의 셰익스피어 나스메 소세키, 국민 작가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해 건물이나 가로수에는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다. 100주기 기념 행사가 열리는 시점이라 외국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소세키를 향해 이 작은 온천이 있는 지가지로 모여드는 그 물결들을 종혁은 경이스러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자아 정체성에 대해 끝없이 문제를 던지면서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보여준 소세키의 작품은 세월의 흐름을 뛰어넘어 당대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독자들까지 사로잡는 고전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지식인이자 근대인으로 근대화, 서구화를 추구하던 메이지 시대 일본의 한계를 통렬하게 비판했던 그는 각성한 지식인의 전범으로 일본의 미래가 되었다. 토산품점, 음식점, 해산물 요리집, 우동 전문집, 공예품 전시상가들이 촘촘하게 들어선 길을 정석을 노략으로 건드렸다. 좁은 골목길을 헤치며 온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가마꾼들이 길 비켜주세요를 연발하며 손님을 싣고 달리고 있고, 음식 난전 곁에서 보짱 경단을 벗고 있는 요람객들의 모습이 군침을 돌게 한다. 소세끼 소설 속 주인공이 즐겨 먹었다는 달착 지끈한 맛의 보짱 경단을 맛보던 일이 떠올랐다. 쨍그랑 쨍그랑 웃던 하루고개 보조개 팬 얼굴이 떠올랐다. 달달한 맛이 온몸 가득 기분 좋게 퍼졌던 그때, 그때 종혁의 발길이 드디어 머문 곳은 보짱 시계탑이 있는 곳이었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정선아 제작의 명무령 55번째 시간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시간은 한참 늦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리할 틈도 없이 어수선했던 거실이 눈에 밟혀 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 대 뒤섞여 정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고 잡동사니는 정리함에 모아 담고 당분간 쓰지 않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자 점차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눈앞에 어수선하던 풍경이 정돈되니 따라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어수선하다입니다. 어수선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지럽고 수선하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물건이 널브러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리다 라고 활용하며 행사를 마친 뒤 뒤섞인 소품들, 공부를 마치고 흩어진 학용품들, 짐을 풀지 않아 어지러운 것을 모두 어수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어수선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산란하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걱정거리가 겹치거나 잡념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산란해지며 평소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분이 어수선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큰 일을 앞둘 때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0: 공무원리강 총리가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합동소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수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할 때 농업농촌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국면과 품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사업을 잘하고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과성을 제고하기에 힘쓰고 알곡 등 주요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작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신근한 노동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광범위한 농민 대중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4일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당면의 서기 림무와 성장 준해상의 수행하에 덕주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철 바종 시기가 한창이라 논밭은 농만기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 사마 생산사업 협보를 정지하고 밀수확과 옥수수 재배, 농업 물자 공급 등 상황을 의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경지 관계수로 옆에와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 농경지로 가서 대규모 곡물 재배자, 농기계 운전자, 농업기술자들과 친근하게 교류했습니다. 올해 미래 무당 수확량이 다시 증가하고 옥수수 파종이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며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을 듣고 습근평 총서기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상하는 것이 농업 생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농업물자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잘 수행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단위당 수확량과 효과성을 꾸준히 높이고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완비화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의 품질을 보장하며 농업의 절수와 효과성 증대를 추진하고 기상예보와 재해관측, 조기경보를 강화하며 농업 분야의 재해방지, 감소, 구조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어 습근형 정

0: 주장했습니다. 석근형 정책에는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마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봉사를 제공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 우흠휘의 집에서 석금형 정성이는 가구 진료를 살펴보고 우흠휘 가족과 함께 둘란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업과 소득, 노인 건강, 자녀 학습 등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으며 당의 삼농 정책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석금형 정성이는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을 위한 두터운 감정으로 이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여 이민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마을을 떠날 때 촌민들은 청소기를 열정적으로 배웅했습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모두에게 7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곧 당의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면서 지속적으로 분투하여 역사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 중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며 열심히 협력하여 새 장정의 길을 잘 걷고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며 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석금형 정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당의 용도 아래 고향을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가립봉과 중앙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시찰을 수행했습니다.
1: 6월 24일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속평, 근면과 지혜로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6월 24일 오전 공무원 이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개막식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이강 총리는 석금형 주석이 제기하다시피 혁신을 틀어주는 것은 곧 발전을 틀어주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곧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 론단은 규모화 혁신을 주제로 합니다. 나는 중국 경제 발전 실천과 결부해 여러분들과 중국 혁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글로벌 혁신 협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15차회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중국 경제는 변국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에 쌓인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 혁신, 활기, 융합의 다원화 그림을 보이고 굳건하게 나아가고 번창하게 호전되는 시작의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불확실성이 불거진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엮어갈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혁신 구동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할 수 있는 관건적인 비본입니다. 수년 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 구동입니다. 중국의 혁신은 내공을 힘써 다져서 룸마 해낸 것이고 수천 수만의 업계가 일궈낸 것이며 생태 마련으로 육성해낸 것입니다. 최근 국제상에서 수많은 기구와 매체들이 중국 기회 2.0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강력하게 입증하다시피 중국의 신흥 분야의 기술과 제품은 전 세계에 가져다 준 것이 충격이 아니라 기회이며 위협이 아니라 에너지 부여입니다. 셋째, 혁신 협력은 글로벌 성장 권경을 타파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련계와 협력을 심화하고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함께 건설하며 보다 더 광범위하게 혁신의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이 선을 지향한 과학기술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의 글로벌 관리 제도 규칙을 보완하며 공동관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의 주력군입니다. 중국은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종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4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 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상업계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개방협력은 역전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각국이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 내적 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중국은 계속하여

0: 국제무역과 투자 등 협력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와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양질 제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줄곧 세계와 국내 시장을 공유하면서 무역의 최적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일떠세운 것이 아니라 자체의 종합 우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좌담회에 참가한 기업가들이 국제사회에 더 많은 리성적인 소리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끝내 중국 경제는 새롭고 훌륭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풍부한 증분 공간을 창조할 것이고 중국 제조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효율이 높은 산업 생태를 이룰 것이며 중국 기반 시설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수월한 종합 조건을 제공하고 각국 기업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으로 각국 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더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친선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외자 기업의 국민 혜택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편히 사업하고 양호한 업적을 창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구의 약 15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언한 기업 대표들은 당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중국은 믿을 만한 장기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미래 글로벌 경제 발전에 인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공상업계는 중국의 발전 전망을 좋게 예상하며 중국에 뿌리 내리고 중국에 융화되며 중국을 깊이 발굴하고 중국 경제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정용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4일 오전 북경에서 합동소독회를 개최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과 관련한 공원의 상황 보고를 심의하고 조문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동지들이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목표와 진행 상황, 공평 경쟁 심사 제도와 당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와 다음 단계 조치, 행정집법 표준의 다지역 조율과 전무, 지방 재정보조 정책 규범, 지방 투자 유치 행위 규범, 전국 통일대 전력시장 체계의 완비화, 플랫폼 경제의 감독관리 강화, 교통 운수 봉사와 보장 강화 등 문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공원부총리 장국총,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해 관련 의견과 질문 답변을 총체했습니다. 서첩 부위원장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4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열석한 전국인대 대표들과 좌담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선전 관철하며 본직 업무와 직무 수행의 실제와 결부해 법치 실천에 참여하고 법치 정신을 발양하며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법치 선전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대표들은 제8차 5년 법률보급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는 것과 결부하여 법치 선전 교육 강화를 둘러싸고 발언하면서 의견과 건의들을 제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발언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대표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당의 용도하에 우리나라는 연속 8개의 5년 법률보급 실시 기획을 제정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법치 소양과 사회 관리의 법치화 수준의 향상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 학습 관철을 직무 수행의 기본공과 필수 과목으로 간주하고 이 중요한 사상에 중대한 의의와 풍부한 함의, 실천 요구를 깊이 리해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법치사상 선전을 대표 직무 수행에 포함시켜 중국의 법치 이야기를 잘 엮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학습을 강화하고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대표법과 립법법, 감독법, 전국인대 조직법과 의사규칙 등을 익숙히 장악하고 당과 국가가 인민 대중과 연결하는 훌륭한 교량으로 되며 청렴 자률하고 자발적으로 인민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선전 교육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대 대표들은 일터와 직책에 립각해 전문 특장을 발휘하고 법치 선전 교육의 효과적인 방식을 적극 탐구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고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 법률 보급을 법치 실천, 기층 관리와 일상 생활에 융합시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홍충이 좌담회를 사회했습니다.
1: 24일 오전 정엽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전국 정엽 상무위원이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주제로 대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호영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리화평 상무위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로 우리나라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발전의 전략적 우세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흥혜 상무위원은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여 발전 후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가강 상무위원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을 대표하여 인공지능 다원화 공동관리 생태를 구축하고 협동관리 기제를 건드려야 하며 인공지능 산업이 규범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 속에서 규범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종평 상무위원은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봉사 지원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홍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비단의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커넥션을 가속화하며 지원 봉사의 소프트 커넥션을 강화하여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서봉 상무위원은 종합교통물류망 건설과 물류운송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효란 상무위원은 중국 지공당 조항을 대표하여 인내심 자본을 육성하고 다자원적이고 장기적이며 강력한 협력의 자본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자본시장 투자 용자 기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민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촉진의 조항을 대표하여 신흥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흥분야의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소평 상무위원은 당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신시대 천만 공정 경험을 더 잘 활용하여 농촌의 전면적 부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등수동 상무위원은 지역 간 연계형 지역을 지역협력발전 시범구로 건설하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대, 융화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광평 상무위원은 봉사 관련 관리 기제를 더욱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아군 상무위원은 당건설이 도시 기층관리 업무를 선도하도록 강화하고 기층의 공동건설과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합력을 응집하며 민원봉사 효율과 품질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역군 상무위원은 건설업이 전면적인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잘 지원하고 주민의 주거 생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지 상무위원은 대만 민주자치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 오염 배출 감소, 의료화 확대,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24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의제로 협상 의정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폐막회를 사회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세계 발전의 대세와 중국식 현대화 행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고품질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고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고품질 발전 추진과 중국식 현대화 위해 마음과 공감대, 지혜와 힘을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는 중국과 방글라데슈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방글라데슈에서 취재하는 기간, 기자는 거리와 골목에서 종종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환전소 직원, 일반 시민들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친근함과 중국에 대한 인정을 표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 프로젝트가 도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중국은 우리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약 1억 7천만 명인 이 나라에서는 중국 방글라데슈 기반시설 협력 프로젝트들이 현지 발전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방글라데슈 최초의 완전 폐쇄 고속도로인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총 길이 약 48km, 다카와 방글라데슈 북부, 동북부 공업구를 연결하고 여러 국도를 연결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첫 18km 개통 구간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 개발위원 책임회사 수석 운영 책임자인 아프타브 후세인 칸에 따르면 다카는 낮에는 중형 화물차와 화물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기에 과거에는 화물차가 종종 도시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통행 시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후세인 칸은 프로젝트 전 구간이 완공되면 원래 4~5시간 심지어 그 이상 걸리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산물 유통과 공장 입출고, 구역 경제 운영 효율성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도로 공사 경리인 나즈무스 사키프는 토양 조건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슈의 일부 도로의 도로 적재력과 안정성이 부족한 동시에 현지 도로 건설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경작을 통해 붉은 벽돌을 구워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기에 경작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도로 건설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중국 프로젝트는 반강성 도로와 보강재를 넣은 흙막이 벽 등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도로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키프는 이제는 우리가 도로가 뻗어가는 곳마다 주변 주민들의 새로운 집도 함께 생겨난다면서 길이 생기면 삶에 더 큰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초대형 도시의 통행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슈 중부에서는 파드마대교와 그 철도 연결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강 양안 연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파드마강은 방글라데슈 중부와 서남부 사이에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중국 기업이 공사한 파드마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남부에서 다카로 가려면 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개가 짙고 급류가 흐르며 시야가 낮아 강을 건너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교 개통은 강을 건너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2024년 말 다카와 서남부 20여 개 지역을 연결하는 파드마 대교 철도 연결선이 전 구간 개통되어 이 변화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파드마강 서안 판가에 사는 수몽몽 씨는 교통 불편으로 인해 다카에서 공부할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가 버스 정류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행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카에 가기 위해 일찍 줄을 서도 차에 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설령 차에 타더라도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차 한 대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에 학교 가는 사람, 병 보러 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모두 고향과 수도 사이를 더욱 안정적인 시간표로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당일 왕복도 현실로 되었습니다. 멍씨는 우리는 이날을 3, 4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우리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글라데슈 싱크탱크 선택연구센터의 집행위원장 이무티아즈 아흐메드는 기반시설은 방글라데슈와 중국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의 중점이라며, 방글라데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투자가 자국 산업 능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슈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먼 이국 땅이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도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준 중국과 방글라데슈 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온난화의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江山就是人民 人民就是江山 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人民的心
4: 습근평 총서기가 이 말을 끝내자 현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서기의 이 명쾌한 논술은 당 100년 역사에 대한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근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성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첫 단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확실한 신호를 전했습니다. 변한 시기 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목적을 제기하고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에 10가지 역사 경험을 총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안행에서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규결점은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가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민 최우선 이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많은 자리에서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강조했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한가득 품고 인민을 위해 실제적 일을 찾아 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에 들어서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5: 我反复强调发扬将革命进行到底的精神，强调发扬老一辈革命家“一将胜，追穷寇，不可沽名学霸王”的革命精神，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叫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2: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금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 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공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안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우였지만 전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패왕 별이의 비극을 맞이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 시기를 지어 혁명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해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리자성의 농민군은 땅을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라는 구호로 민심을 얻었고 틈왕의 군대는 파족지세로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북경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틈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소탈하며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격과 목적은 봉건 왕조나 농민 봉기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을 쫓아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민의 진심어린 지지를 받고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인 2026년 6월 24일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흑권위가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동맹 탈퇴 찬성파들이 내걸었던 아름다운 약속들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머가 노동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사이 사퇴한 6번째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우닝과 10번지는 주인이 수시로 바뀌었고 유럽 동맹 탈퇴는 영국이 지울 수 없는 시대적 배경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은 한때 서구 정치 안정의 기준으로 간주되었고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 탈퇴는 마치 수술칼처럼 영국 정치 체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병든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역대 수상들을 돌아보면 캐머런은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의 패배로 사퇴했고 테레사 메이는 유럽 동맹 탈퇴 합의안 옆에서 발을 빼지 못했으며 존슨은 유럽 동맹 탈퇴 해결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쓸쓸히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트러스는 급진적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재임 45일 만에 퇴진했고 수낙은 보수당 참패 후 국민의 분노를 드러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머 역시 집권 난관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관리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동맹 탈퇴 투표 10주년 보도에서 영국 정치가 기묘한 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신임 수상은 국가를 단결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모두 분열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BBC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부족한 상품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론평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겉에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만 경제적 곤경은 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유럽 동맹 잔류 기준보다 8% 낮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영국 경제계 인사들은 유럽 동맹 탈퇴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남부 시골의 화분 제조업자도 어리석은 유럽 동맹 탈퇴 때문에 제품을 유럽 동맹 시장에 내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럽 동맹 탈퇴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국민들은 주권 회복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지속적으로 높은 통화 팽창입니다. 유럽 동맹 탈퇴 이후 신설된 통관, 검역, 적합성 인증 절차는 유럽 동맹으로부터의 수입 비용을 높였습니다. 관련 부작용은 공급망을 타고 층층이 전달돼 결국 식료품, 에너지, 생필품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통화 팽창과 함께 무거운 세금 부담이 덮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동맹 단일 시장 탈퇴 후 영국이 투자 유치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수 기반 증가가 공공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영국은 주권과 번영,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유럽과 멀어진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시 유럽에 다가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제커의 말대로 영국이 언젠가는 다시 유럽 동맹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온난화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2026 16월 하순 유럽은 이번 여름 첫 대규모 극한 폭염을 앞당겨 겪었습니다. 남극반도는 6월 초에 이미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은 기온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극한 고온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여름에 극한 고온이 예외에서 상시적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의 리면에는 지구 온난화의 확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본 라운드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고온 공기 덩어리가 남서 유럽에서 먼저 기승을 부린 뒤 중동부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에스파냐 국가기상청 루벤 델캄포 대변인에 따르면 에스파냐의 17개 구에서 13 곳이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바스크 지방은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북상하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도 불판 같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22일 로마, 밀라노, 플로렌스 등 12개 주요 도시에 최고 등급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포르투갈 내륙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고 북부의 포르투 등 주요 도시도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은 영국 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밀려들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잉글랜드 남부 일부 지역

지역에 드문 최고 등급인 적색 극한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기압 능선이 내륙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중동 유럽 지역도 맹렬한 더위에 노출됐습니다. 폴스카 국립기상수자원 관리 연구소는 폴스카의 일부 지역이 이번 주 기온이 40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남극반도에서는 6월 초렵 때 같은 시기 최고 기록인 15.4도라는 이상 기온이 기록돼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았고 빙하층도 비정상적으로 녹았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 극한 고온 경보를 내렸고 공원은 애리조나주 캐니언 신부에 최근 고온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해 도보 여행자 3명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유럽 여러 나라의 인프라와 사회적 회복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18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구간의 산불로 인해 두 도시 간 고속열차가 2시간 30분 넘게 지연되고 수많은 승객이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스파냐 북부와 동부 그리고 포르투갈 북부와 중부의 산불 위험 등급은 극단적 또는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고온은 교통기반시설에도 물리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영국 워릭대학 토목공학과의 경서록 교수는 기차길은 극한 고온에서 크게 팽창하기에 환경온도가 기차길 응용 临계치를 넘으면 궤도가 좌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온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연화돼 도로 구조가 변형되고 성토층의 토양수분이 증발해 갈라지면서 도로망의 안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공학기술학회 철도기술네트워크 존 로런스 주석은 고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공정사들이 태양복사를 반사하기 위해 기차길 일부를 흰색으로 칠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궤도 표면 온도를 약 5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은 시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는 올해 5월 이미 고온 관련 사망자가 101명으로 집계돼 역대 동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웰컴 기금의 기후보건부 앨런 댕부어 주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폭염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현재 공공의료 시스템은 이 새로운 현실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시적 경제의 구조적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에마뉘엘 물랭 총재는 20일 반복되는 고온 날씨로 하여 프랑스 경제 성장이 저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이번 이상 고온은 고공 급류가 약화되면서 열돔 현상을 만나 유발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상 기상 현상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후소 내분석 분야의 연구원인 미레아 지네스타는 고기압 시스템 자체는 기후 변화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 기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배경 기온을 높여 이번 폭염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에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은 시종일관 생태보호를 전제로 대상건설을 버팀목으로 브랜드 승격을 중요수단으로 삼아 광천수 산업의 규모화, 고급화, 브랜드화를 주동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호 기간 안도현 정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는 누적으로 232만 톤의 생산량과 32억 원의 생산액을 실현했습니다. 안도현은 시종 생태보호를 산업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원지 생태보호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1, 2급 및 준보호구역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수원지 보호개발 리용 관련 규범을 연구 출범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견고한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근년간 안도현은 정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삼고 산업군집을 육성하며 루계로 58억 원의 공급 투자를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포장, 물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사슬을 연장하며 기능형 광천수, 역류하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심, 통일, 1위 등 9개 기업이 입주하도록 흡인해 14개 브랜드, 45가지 제품 유형을 아우른 다원화 제품 행렬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은 브랜드 승격에 초점을 맞추어 안도 장백산 음용 천연 광천수 단체 표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리표지와 특색 브랜드의 융합을 심오하며 국가 지리표지 제품 보호 시범구를 신청하는 데 진력하여 중국 연변 장백산 황금수원대 브랜드의 영향력과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연변주 적십자회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 가동식이 도노에서 펼쳐졌습니다. 인도, 박해,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 주적십자회, 도나시 적십자회, 도노아 각 사회구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적십자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은 중국 적십자회에서 해마다 음력설 기간 진행하는 적십자 구호 활동입니다. 올해 주적십자회에서는 우리 주 4,500여 가구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위문하고 도합 112만 원 6,100원의 자금과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도나시 적십자회는 도합 30여만 원에 달하는 자금과 물품을 도나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가동식이 끝난 후 도나시 적십자회에서는 현장을 찾은 빈곤 가정에게 구제 물자를 발급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과 안도 첨기 공급 사슬 관리위원회사가 협력하는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의 지역과 자원 우세에 입각해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현대화한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스마트 물류와 전자상거래 운영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스마트 창고 저장을 핵심으로 전자상거래 운영을 엔진으로 전과정 물류를 직행으로 하는 삼위일체 모식으로 현지 기업이 물류 원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주고 현지 농특산물이 고능률적으로 유통되도록 추동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밭으로부터 식탁으로 공장으로부터 사용자에게로의 공급사슬 통로를 한층 더 뚫어 장백산 지역의 량질 농특산물이 더욱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 웃긴 개에도 웃어주거나 나 살쪘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해주거나 놀랍게도요 우린 하루에 200여 개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꼭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 없죠. 안 그래도 날씨 때문에 축축 처지는 요즘 네, 이 정도는 기분 좋게 속아줄 수 있는 배려의 말이 아닐까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조 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Power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방송 시작한지 모르고 이제서야 듣고 있습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저는 주말이면 뭐 먹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랍니다. 평소 먹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주말이면 뭔가 꼭 맛있는 걸 먹어야지만, 주말답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주말.

다른 약속이 생겼습니다. 몇달 만에 만나는 친구이지만 너무 설레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일도 하시랴 또 육아도 하시랴 워킹맘 분들이 네, 참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기운 내시고 또 이렇게 가끔 네, 찾아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본인한테는 또큰 충전소가 될수 있으니까요. 네,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 피디FM 데이트 주말은 뭐지 코너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하루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팠던 날도 버거웠던 시간도 머물다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숨쉬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뭔가를 바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원망만 커지는 법입니다.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이어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꼭 고맙다라는 표현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의 다름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쁠수록 연락을 끊지 않는다. 네 번째는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거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라. 작은 갈등도 쌓아두지 않고 대화로 푼다. 한쪽이 지치지 않도록 주고받음의 균형을 잘 지켜준다. 네, 이 일곱 가지만 잘 지켜도 좋은 인연 오래오래 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면 방금 알려드린 일곱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가까웠다가도 멀어지는 게 사람이고 멀쩡했다가도 아픈 게 건강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고 관심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가끔은 지쳐있는 나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잘해왔어 라는 용기 있는 말을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괜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 생각할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든가.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든가. 또네 번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또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그 말은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네, 플라톤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요. 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리란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네, 자립한다는 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거, 네, 자신 존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행동은요, 네,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리상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흘러 흘러.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견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요?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란 놈이 고기 잡이에는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 발로 누르고 있던 고물 쪽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로이는 얼른 노를 놓고 줄을 당겨 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줄을 잡았다. 파닥거리며 새끼 다랑어가 낚싯줄을 끌어당기는 힘이 손으로 느껴졌다. 가까이 끌어당김에 따라 파닥거리는 힘도 커지고 얼마 안 있어 푸른 고기의 잔등이 물속에 보이고 배전으로 확 끌어넣기 직전에 고기의 옆구리가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고기는 햇빛을 안고 배의 뒤편에 엎드려 있었다. 탄탄하고 뾰족한 놈이 총알 같은 몸집을 하고 그 커다랗고 멍한 눈으로 이쪽을 뽀끔히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 늘씬하게 균형 잡힌 몸매에 재빠른 꼬리를 퍼덕거리며 배판에 놓인 자기의 생명을 재촉하여 내몰고 있었다. 로이는 친절히 배려하는 마음에서 고기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다. 아직도 살을 흔들며 떨고 있는 고기는 배의 뒤편 구석 바닥으로 던져놓았다. 다랑어다. 로이는 기분이 좋아 크게 중얼거렸다. 야, 참 근사한 미끼감이 되겠는데? 10파운드는 나가겠군. 로이는 언제부터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시작되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땐 노래를 불렀다. 물탱크가 달린 큰 고깃배나 거북이잡이 배를 타고 밤에 홀로 당번을 하며 킹각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늘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방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로이는 몇 번이고 마음먹은 자기의 생각들을 입 밖에 내서 말하곤 했다. 남들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게야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치지는 않았으니 아무려면 어떤가. 돈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 라디오가 있어서 언제든지 말을 들려주고 야구 시합도 들려주지. 하지만 로이는 지금 야구 시합 같은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에만 골몰해야 할 것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저 고깃대 주변에는 반드시 큰 놈이 하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다랑어떼 중에서 라고 된 놈을 겨우 한 마리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놈들은 너무 빠르게 도망을 가버렸다. 오늘 무르에 나타났던 놈들은 죄다 재빠르고 모두 북동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때가 그런 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떤 날씨에 징조란 말인가? 이미 초록빛 해안선은 보이지를 않았다. 다만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이 하얗게 반짝이는 푸른 산 꼭대기와 그 후로 또 다른 높은 눈산같이 보이는 구름들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바다는 아주 검푸르고 햇빛이 물속에서 알록달록 프리즘을 이루어 무지갯빛을 띠고 있었다. 그 만턴 플랑크톤들도 한창 내리쬐는 햇빛으로 눈에 띄지를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1마일 깊이의 곧바로 들인 낚싯절과 푸른 물속에 생긴 크고 깊은 프리즘의 찬란한 빛이 일렁일 뿐이었다. 다랑어떼가 또 물속 깊이 사라져버렸다. 어부들은
이 종류의 고기들을 모두 다랑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팔러 나왔을 때나 미끼와 바꿀 때에 한해서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불러 구별을 했다. 이제는 햇살이 뜨거워질 때가 되었다. 로이는 목덜미가 뜨거웠고 노를 저어갈 때는 땀이 등을 타고 허리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놓고 이대로 물결에 따라 배를 띄워두자. 그리고 한잠 자야지. 낚싯줄 고리를 발끝에 메어놓고 고기가 물면 금방 잠이 깨도록 하자. 그렇지. 오늘이 바로 85째 날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줄을 지켜보고 있던 로인의 눈에 뱃전에 내민 초록 막대기 하나가 물속으로 쑥 기우는 것이 보였다. 얼크나!

0: 노인은 말했다.
1: 그러면 그렇지.
0: 눈에 빛을 내며 로이는 배에 부딪혀 덜그럭거리지 않게 살며시 노를 걸어놓았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앙회사 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회사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강화하자 2018년 5월 15일 18차 당대회의에 우리는 당정의 굳건한 령도 아래 외교 리론과 실천의 혁신을 적극 추진했고 전방위적인 외교 배치를 보완하고 심화했으며 일대일로 건설을 창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깊이 동참했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했으며 외사 사업에 대한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역사적인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과 세계의 발전 흐름을 꿰뚫어보는 한편 전진 도상에서 부딪히게 될 위험과 도전도 인식해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외교 배치를 심화하고 중대 외교 활동 계획을 실행하며 위험의식을 강화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일대일로 건설은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천 무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일대일로 건설은 리념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며 실제적인 국제협력의 장으로 거듭나는 눈부신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의 성과를 잘 살려 각 측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의 정사진을 마련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각국과의 소통, 협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일대일로 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추진하고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각국 인민에게 보다많은 혜택을 안겨줘야 합니다. 지방의 외사 사업은 당과 국가 대외 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대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0: 우리는 중앙외사사업위원회의 집권적 통일 경도 아래 전 국면의 차원에서 각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조달하고 감리하게 배치하며 목표에 따라 절차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지방의 외사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외사 사업을 잘 전개하려면 중앙외사사업위원회가 결책 의사 조율의 역할을 하며 외교 이론과 실천의 혁신을 추진해 외사 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향식 설계와 통일적 조류를 강화하는 한편 방향을 잡아주고 대국을 도모하고 정책을 제정하는 능력을 높이며 대외사업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추진하고 외사사업 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중점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점검하고 감독함으로써 대외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조치가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시간은 한참 늦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리할 틈도 없이 어수선했던 거실이 눈에 밟혀 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 대 뒤섞여 정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고 잡동사니는 정리함에 모아 담고 당분간 쓰지 않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자 점차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눈앞에 어수선하던 풍경이 정돈되니 따라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어수선하다입니다. 어수선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지럽고 수선하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물건이 널브러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리다 라고 활용하며 행사를 마친 뒤 뒤섞인 소품들, 공부를 마치고 흩어진 학용품들, 짐을 풀지 않아 어지러운 것을 모두 어수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어수선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산란하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걱정거리가 겹치거나 잡념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산란해지며 평소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분이 어수선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큰 일을 앞둘 때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일전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칸나비신류, 니친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숭아들이 육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밀 복숭아, 천도 복숭아, 황도 복숭아 등 복숭아마다 맛과 향이 달라 여름을 복숭아향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네, 계속해 복숭아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품종을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삭아삭한 식감의 복숭아를 좋아하고, 일부 사람은 부드럽고 과즙이 많은 복숭아를 좋아하기에 올바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아리 복숭아, 천도 복숭아, 혈도 복숭아, 구보 복숭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밀 복숭아, 납작한 복숭아, 황도 복숭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색상을 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 바탕색을 보아야 하는 바, 이는 붉은색이 물들지 않은 기초 색상을 말합니다. 만약 바탕색이 뚜렷하게 푸른색을 띠면 대부분 성숙도가 부족한 것이며, 성숙한 복숭아의 바탕색은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띠입니다. 그리고 외관을 봅니다. 외관이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린 상처, 갈라짐, 찍힌 상처, 곰팡이, 즙 흘러내림이나 갈색 반점이 없는 복숭아를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이 주름진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놓아둔 시간이 너무 오래돼 수분 손실이 많기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촉감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 혹은 열매 줄기에 가까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성숙도가 적당한 복숭아는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만약 너무 딱딱하면 성숙도가 낮을 수 있고 너무 부드러우면 너무 익었거나 다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복숭아 품종은 일반적으로 촉감도 딱딱합니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더 많은 휘발성 풍미 물질을 축적합니다. 미성숙 복숭아 열매는 주로 풀향이 나고 성숙한 복숭아는 뚜렷한 자연향이 납니다. 술 냄새나 발효 냄새가 나면 식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전문가의 대상별 복숭아 섭취에 관한 건입니다. 수밀 복숭아와 같은 큰 복숭아는 한 개에 약 250g에 달하고 주먹만한 중간 크기의 복숭아, 으레하면 천도 복숭아는 한 개에 약 80에서 100g, 작은 복숭아, 으레하면 감 복숭아는 하나에 약 40g에 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금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는 복숭아를 필외, 즉 권위로 만들어 소량부터 시도해야 하며 알레르기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부모가 옆에서 보살펴 복숭아 씨를 잘못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완전한 과일 형태로 섭취하고 즙을 짜서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 검사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갑상선 기능의 정상 여부와 결절의 양성, 악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가 당분간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오늘날 갑상선 결절의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초음파 장비가 점점 더 발전해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작은 결절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하나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보아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혈액 속의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후자는 혈액 검사를 통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와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음파 검사를 우선 선택합니다. 초음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 결절의 악성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고에서 실제 낮은 에코 또는 매우 낮은 에코가 표시됐을 경우. 둘째, 결절의 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셋째, 내부의 확산 분포 또는 기둥형으로 분포된 미세 석회화 점상 강한 에코가 있을 경우. 넷째,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종횡비가 1보다 클 경우. 다섯째, 갑상선 외피 또는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경우. 여섯째, 목 림파절 초음파 영상의 이상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물론 결절이 상술한 특징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성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여러 특징이 동시에 존재해야 높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술한 표현이 있으며 특히 여러 개의 특징이 공존한다면 제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건의에 따라 갑상선 천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갑상선 초음파 보고가 있는 경우 결절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참고 의거이기도 합니다. 절대다수 갑상선 결절은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갑상선 결절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민간요법 또는 소위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갑상선 결절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류언비어는 어느 정도 대중의 정보 비대칭 또는 공포감을 이용해 트래픽을 끌어들이고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5월 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오절 연휴 기간 관광객 38.79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필름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합격 점수선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4일 시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이며 시국토공간계획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2사회 봉리원 건설 대상과 연변주 의료 양로 결합 지역 중심 건설 대상, 동부 전민 건강 체육 중심 건설 대상, 연변대학 학생 숙사 A구역 건설 대상, 연변대학 양자 과학 중심 건설 대상, 국자 원소 구역 1기 건설 대상, 인민공원 울타리 개조 대상, 연결시 국토공간 총적 계획 동적 누지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계획과 설계, 고품질 건설을 추진해 계획의 선견성과 조율성, 개통성, 장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인솔 역할을 강화하고 설계 방안을 더욱 보완하며 각 측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 당면 건설 수요가 장기 발전 포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계획 방안이 발전 실제와 민생 기대에 더욱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을 더욱 다지고 대상 추진 일정을 면밀히 틀어지며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봉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요소 보상을 강화하고 대상의 계획 설계와 안전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각 대상이 순조롭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성원 단위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의 하나인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 공동건설 공정을 심층 추진하기 위해 6월 24일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과 시중의병원은 함께 계를 추진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 부시장 김은희와 장춘 중의학대학 병원관리처 부처장 서준화가 함께 전국 명중이 조문의 전승사업실 현판식을 갖고 조문회에게 특임 수석 전문가 조빙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전통중의 사승 배례식과 천지상과류파 2급 사업소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10대 특색 전문학과와 시중의병원은 전문학과 연맹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두 병원의 심층 협력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두 병원은 과학연구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해 중의 특색치료법 연구와 천지상과의 림상 경험 정리, 중의 처방 최적화, 림상 과제 신청 등을 추진하며 림상 경험의 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의료, 교육, 연구의 협동 발전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어 열린 대형 합동 의진에서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골과와 심혈관 내과, 소아과, 폐병과, 신장병과 등 중점 전문학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펼쳐 군중들의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 진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의병원은 2026년 전국 노인건강 선전주간 활동과 결부해 올바른 약 복용으로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노인성 질환의 상용약 사용법과 중소약 병용, 중약 다리는 방법, 약재 배합 시 주의사항 등 실용적

0: 시장은 활력이 넘치고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전통 민속 행사와 동북리그 축구 경기, 야간 문화 공연이 잇따라 펼쳐지면서 연휴 3일간 로계로 38만 7,900명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 수입은 2억 2,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업태와 소비 장면이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 조선종 민속원은 단오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오색시를 무료로 나눠주고 씨름 경기와 농강무 공연, 가야금 연주 등 무형문화재 공연을 연이어 선보여 관광객들이 단오 민속의 매력과 조선족 전통 문화에 깊은 정취를 몸소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단오절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휴는 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연휴 기간 인기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은 친구들과 함께 하북성 보정에서 연변으로 놀러 왔는데 마침 씨름 경기도 봤는데 아주 박진감 있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체험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인기벽 맞은편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매력적인 연기를 즐기며 정겨운 단오를 만끽하기. 2026년 단오 민속 문화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천인 비빔밥과 찰떡치기, 윷놀이 등 특색 체험 행사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며 조선족 전통 민속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심양 관광객 리모는 아까 쫑주도 먹고 찰떡도 맛보았는데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단오절 연휴에는 전통 민속과 체육 경기가 어우러지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동북리그 축구 경기의 열기를 살려 우리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열애방주 두 곳의 관람 제2현장을 마련해 축구의 열기와 민속문화, 강변야경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람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축구 팬들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일전으로 냉면 먹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입장권 한 장으로 연길 저녁을 즐기는 문화관광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총감독 장진명은 동북리그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민속원에서는 단오절 기간 그대와 널뛰기, 전통 씨름 경기 등 다양한 체육 및 공연 행사를 준비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동북리그를 관람하고 색다른 연변의 매력을 느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시 여러 음식점과 호텔도 관람 제2현장을 운영하며 경기를 실시간 중계해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축구의 열기를 함께 만끽하도록 했고 경기 흥행 효과는 여름철 소비시장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길림 관광객 단니는 마침 주말 연휴를 맞아 연길에 왔는데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리그를 보니 정말 좋았다고 하면서 연길 사람들도 길림시에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단오절 기간 우리 시에서는 다채로운 군중 문화 행사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2026 전통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려 전통민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고 관객들은 전통예술의 깊은 매력과 문화적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또 비나운랑에서는 류광성하 락동연결, 군중문화공연 전성음랑, 음악해민 행사가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거리 음악 공연과 노래 마치기, 이어 부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어우러지며 도시의 야간 문화관광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고 변강도시 연길의 단오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연길 문화관광은 앞으로도 민족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연길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더 많은 분들이 삶이 머무는 곳, 연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25일은 제36번째 전국 토지의 날입니다. 올해 선전 주제는 모든 땅을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자입니다. 주시 자연자원국은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의 날 집중 법률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3.19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기본 농전 보호조례 등 법률 법규를 중심으로 농경지를 불법 점용해

0: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에 대한 8가지 금지와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불허, 영구 기본 농전 4가지 엄금 등 강행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작지를 불법 점용한 주택 건설과 무단 저수지 굴착 및 양어, 불법 흙채취와 모래 채취, 경작지 장기 휴경 등 위법 행위를 중점으로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시정 요구를 설명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결부해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토지 사용 신고 창구도 공개하고 군중들이 감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가 함께 경작지를 보호하는 량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사무봉사중심 정보봉사과 과장 리정동은 연결시 자연자원국은 기술봉사와 법률자문봉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층 총감부와 진감부들이 기술과 법률 업무를 든든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자연자원 관리 사업을 더욱 정확하고 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25일 길림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각 모집 차수와 료형별 합격 점수선이 발표됐습니다. 첫째, 본과 최저 통제 점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343점,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321점입니다. 특수류형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478점,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473점입니다. 채용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269점이고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266점입니다. 예술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257점,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240점입니다. 희공류의 경우 역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171점이고 물리학과조는 최저 통제 점수선이 160점입니다. 둘째, 전문대학 최저 통제 점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전문대학의 역사학과조, 물리학과조의 최저 통제 점수선은 160점이고 채용류 전문대학의 역사학과조, 물리학과조의 최저 통제 점수선은 140점이며 예술류 전문대학의 역사학과조, 물리학과조의 최저 통제 점수선은 112점입니다.
0: 6월 27일 열리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에서 연변팀은 홈장 경기에서 할빈팀과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6월 20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통일 가격은 15.5원입니다. 이번 경기는 실명제 예매와 실명제 입장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축구 팬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 경기 관람에 접속한 뒤 동북리그를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대 6장까지 구매할 수 있지만 1인당 경기마다 한 장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좌석은 홍색구역까지 포함해 입장권 가격은 모두 15.5원입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에게는 단체 전용 입장권을 제공하며 가격은 장당 9.9원입니다. 신장 1.2m 이하 어린이와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유현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 13구역과 17구역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 관람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여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식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주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의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惠崇 춘강만경 苏轼 竹外桃花 三两枝 春江水暖 鸭先知 蒌蒿满地 芦芽短 正是河豚 欲上时 惠崇 춘강만경 苏轼 竹外桃花 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숙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재화시입니다. 재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춘간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수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온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과격의 도화 겸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2: 혜숭이 그린 춘간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재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현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주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0: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1: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0: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디의 시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작은 연못 양만디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돈이 이제 막 채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연못의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2: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사기가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원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1: 그러나 시인 양만디는 여기에 풍부한 감정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2: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2: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드리웠네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1: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악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2: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푸른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양만디는 사는 성수, 호는 승수입니다. 그는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송 4대가로 꼽힙니다.
0: 그래요, 친구들. 양만디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불의 수라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불은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여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만디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0: 네, 양만디가 영조령룡의 부사로 발령받던 해에 금나라에 주항할 것을 주장하던 재상 정존이 영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존은 단지 명장뿐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양만이는 정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방문하려 했는데요. 세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네요. 그리고 장준은 그 편지를 보고 크게 감동받아 예외적으로 그를 접견했고 양만디에게 관리로 했던 인생을 살던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려를 했습니다.
2: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연우성 시시류, 수인照水 爱情柔, 小河财路 尖尖角, 早有蜻蜓 立上头, 小池 杨万里, 泉眼无声 嬉戏流, 树阴照水 爱情柔, 小荷才露 尖尖角, 早有蜻蜓 立上头.
0: 네, 친구들, 작은 연못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1: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 이 시간 프로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소현이, 남주하, 김주하,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3: 시간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감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0: 공무원리강 총리가 2026년 하계 다보스론단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2026년 하계 다보스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합동소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할 때 농업농촌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국면과 품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사업을 잘하고 농업 종합생산 능력과 품질 효과성을 제고하기에 힘쓰고 알곡 등 주요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작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신근한 노동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광범위한 농민 대중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4일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당면의 서기 림무와 성장 준해상의 수행하에 덕주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철 파종 시기가 한창이라 논밭은 농만기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 사마 생산사업 식량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농업물자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잘 수행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단위당 수확량과 효과성을 꾸준히 높이고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 기반 시설을 완비화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의 품질을 보장하며 농업의 절수와 효과성 증대를 추진하고 기상예보와 재해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농업 분야의 재해 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어 습근평 총서기는 린근의 전국 문명 마을인 소우가촌을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마을 당원과 주민 봉사 센터에 가서 마을 당조직 건설과 주민 편의 봉사 진행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지역화된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 방법을 의뢰했으며 농부 사물 존실을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주민들의 열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한 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마을 당 조직에 희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마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봉사를 제공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 우흠휘의 집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가구 진료를 살펴보고 우흠휘 가족과 함께 둘란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업과 소득, 노인 건강, 자녀 학습 등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으며 당의 삼농 정책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은 공격적으로 이미

0: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반영 교회하냐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을 위한 두터운 감정으로 이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여 이민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마을을 떠날 때 초민들은 총소기를 열정적으로 배웅했습니다. 석금형 총소기는 모두에게 7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곧 당의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면서 지속적으로 분투하여 역사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며 열심히 협력하여 새 장정의 길을 잘 걷고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며 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민의 동경을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석금형 총소기는 마을 사람들이 당의 용도 아래 고향을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가립봉과 중앙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시찰을 수행했습니다.
1: 6월 24일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속평 근면

0: 혁신 구동입니다. 중국의 혁신은 내공을 힘써 다져서 룸마 해낸 것이고 수천 수만의 업계가 일궈낸 것이며 생태 마련으로 육성해낸 것입니다. 최근 국제상에서 수많은 기구와 매체들이 중국 기회 2.0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강력하게 입증하다시피 중국의 신흥 분야의 기술과 제품은 전 세계에 가져다 준 것이 충격이 아니라 기회이며 위협이 아니라 에너지 부여입니다. 셋째, 혁신 협력은 글로벌 성장 권경을 타파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련계와 협력을 심화하고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함께 건설하며 보다도 광범위하게 혁신의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이 선을 지향한 과학기술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의 글로벌 관리 제도 규칙을 보완하며 공동관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의 주력군입니다. 중국은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종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4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상업계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개방협력은 역전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각국이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 내적 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중국은 계속하여 국제무역과 투자 등 협력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와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양질 제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줄곧 세계와 국내 시장을 공유하면서 무역의 최적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일떠세운 것이 아니라 자체의 종합 우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좌담회에 참가한 기업가들이 국제사회에 더 많은 이성적인 소리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끝내 중국 경제는 새롭고 훌륭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풍부한 증분 공간을 창조할 것이고 중국 제조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효율이 높은 산업 생태를 이룰 것이며 중국 기반 시설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수월한 종합 조건을 제공하고 각국 기업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으로 각국 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더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친선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외자 기업의 국민 혜택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편히 사업하고 양호한 업적을 창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구의 약 15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언한 기업 대표들은 당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중국은 믿을 만한 장기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미래 글로벌 경제 발전에 인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공상업계는 중국의 발전 전망을 좋게 예상하며 중국에 뿌리 내리고 중국에 융화되며 중국을 깊이 발굴하고 중국 경제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4일 오전 북경에서 합동소속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과 관련한 공원의 상황 보고를 심의하고 조문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동지들이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목표와 진행 상황, 공평 경쟁 심사 제도와 당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와 다음 단계 조치, 행정지법 표준의 다지역 조율과 정모, 지방 재정보조 정책 규범, 지방 투자 유치 행위 규범, 전국 통일대 전력시장 체계의 완비화, 플랫폼 경제의 감독관리 강화, 교통운수 봉사와 보장 강화 등 문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공무원 부총리 장국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0: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해 관련 의견과 질문 답변을 총체했습니다. 서첩 부위원장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4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열석한 전국인대 대표들과 좌담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선전 관철하며 본직 업무와 직무 수행의 실제와 결부해 법치 실천에 참여하고 법치 정신을 발양하며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법치 선전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대표들은 제8차 5년 법률보급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는 것과 결부하여 법치 선전 교육 강화를 둘러싸고 발언하면서 의견과 건의들을 제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발언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대표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당의 용도하에 우리나라는 연속 8개의 5년 법률보급 실시 기획을 제정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법치 소양과 사회 관리의 법치화 수준의 향상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 학습 관철을 직무 수행의 기본공과 필수 과목으로 간주하고 이 중요한 사상에 중대한 의의와 풍부한 함의, 실천 요구를 깊이 리해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법치 사상 선전을 대표 직무 수행에 포함시켜 중국의 법치 이야기를 잘 엮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학습을 강화하고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대표법과 립법법, 감독법, 전국인대 조직법과 의사규칙 등을 익숙히 장악하고 당과 국가가 인민 대중과 연결하는 훌륭한 교량으로 되며 청렴 자률하고 자발적으로 인민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 선전 교육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대 대표들은 일터와 직책에 립각해 전문 특장을 발휘하고 법치 선전 교육의 효과적인 방식을 적극 탐구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고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 법률 보급을 법치 실천, 기층 관리와 일상 생활에 융합시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홍충이 좌담회를 사회했습니다.
0: 24일 오전 정력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전국총협 상무위원이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주제로 대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총협 주석인 왕헌영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리화평 상무위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로 우리나라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발전의 전략적 우세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흥혜 상무위원은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여 발전 후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가강 상무위원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을 대표하여 인공지능 다원화 공동관리 생태를 구축하고 협동관리 기제를 건설해야 하며 인공지능 산업이 규범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 속에서 규범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종평 상무위원은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봉사 지원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홍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커넥션을 가속화하며 지원 봉사의 소프트 커넥션을 강화하여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서붕 상무위원은 종합교통물류망 건설과 물류운송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수의 고품질 발전을

0: 추진하여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효란 상무위원은 중국 지공당 조항을 대표하여 인내심 자본을 육성하고 다자원적이고 장기적이며 강력한 협력이 자본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자본시장 투자용자 기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민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촉진의 조항을 대표하여 실용분해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실용분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소평 상무위원은 당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신시대 천만 공정 경험을 도잘 활용하여 농촌의 전면적 부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등수종 상무위원은 지역 간 연계형 지역을 지역협력발전시범구로 건설하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화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광평 상무위원은 봉사 관련 관리 기제를 더욱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아군 상무위원은 당건설이 도시 기층 관리 업무를 선도하도록 강화하고 기층의 공동 건설과 공동 관리, 공동 향유의 합력을 응집하며 민원 봉사 효율과 품질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역군 상무위원은 건설업의 전면적인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잘 지원하고 주민의 주거 생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지 상무위원은 대만 민주자치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 오염 배출 감소, 의료화 확대,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24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의제로 협상 의정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폐막회를 사회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세계 발전의 대세와 중국식 현대화 행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고품질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고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고품질 발전 추진과 중국식 현대화 위해 마음과 공감대, 지혜와 힘을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는 중국과 방글라데슈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방글라데슈에서 취재하는 기간 기자는 거리와 골목에서 종종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환전소 직원, 일반 시민들은 중국에 대해 이야기 순환 고속도로는 총 길이 약 48km, 다카와 방글라데슈 북부, 동북부 공급구를 연결하고 여러 국도를 연결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첫 18km 개통 구간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카 순환고속도로 개발위원 책임회사 수석 운영 책임자인 아프타브 후세인 칸에 따르면 다카는 낮에는 중형 화물차와 화물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기에 과거에는 화물차가 종종 도시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통행시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후세인 칸은

0: 프로젝트 전 구간이 완공되면 원래 4~5시간, 심지어 그 이상 걸리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산물 유통과 공장 입출고, 구역 경제 운영 효율성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도로 공사 경리인 나즈무스 사키프는 토양 조건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의 일부 도로의 도로 적재력과 안정성이 부족한 동시에 현지 도로 건설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경작을 통해 붉은 벽돌을 구워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기에 경작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도로 건설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중국 프로젝트는 반강성 도로와 보강재를 넣은 흙막이 벽등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도로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키프는 이제는 우리가 도로가 뻗어가는 곳마다 주변 주민들의 새로운 집도 함께 생겨난다면서 길이 생기면 삶에 더큰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초대형 도시의 통행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슈 중부에서는 파드마 대교와 그 철도 연결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강량안 연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파드마강은 방글라데슈 중부와 서남부 사이에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중국 기업이 공사한 파드마 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남부에서 다카로 가려면 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개가 짙고 급류가 흐르며 시야가 낮아 강을 건너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교 개통은 강을 건너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2024년 말, 다카와 서남부 20여 개 지역을 연결하는 파드마 대교 철도 연결선이 전 구간 개통되어 이 변화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파드마강 서안 판가에 사는 수몽 멍씨는 교통 불편으로 인해 다카에서 공부할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가 버스 정류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행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카에 가기 위해 일찍 줄을 서도 차에 탈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설령 차에 타더라도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차 한 대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에 학교 가는 사람, 병 보러 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모두 고향과 수도 사이를 더욱 안정적인 시간표로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당일 왕복도 현실로 되었습니다. 멍씨는 우리는 이날을 3~4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우리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글라데슈 싱크탱크 선택연구센터의 집행위원장 이무티아즈 아흐메드는 기반시설은 방글라데슈와 중국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의 중점이라며, 방글라데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투자가 자국 산업 능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슈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먼 이국 땅이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도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준 중국과 방글라데슈 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온난화의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江山就是人民 人民就是江山。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人民的心。
4: 습근평 총서기가 이 말을 끝내자 현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총서기의 이 명쾌한 논술은 당 100년 역사에 대한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근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성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규결점은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0: 최우선 이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많은 자리에서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강조했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한가득 품고 인민을 위해 실제적 일을 찾아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에 들어서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1: 我反复强调发扬将革命进行到底的精神，强调发扬老一辈革命家一将胜追穷寇，不可沽名学霸王的革命精神，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教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2: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 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 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공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무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무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안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무였지만 종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특루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소탈하며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격과 목적은 봉건 왕조나 농민 봉기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을 쫓아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민의 진심어린 지지를 받고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0년 전인 2026년 6월 24일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흑권위가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동맹 탈퇴 찬성파들이 내걸었던 아름다운 약속들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머가 노동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사이 사퇴한 6번째 영국 주상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우닝과 10번째는 주인이 수시로 바뀌었고 유럽 동맹 탈퇴는 영국이 지울 수 없는 시대적 배경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은 한때 서구 정치 안정의 기준으로 간주되었고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 탈퇴는 마치 수술칼처럼 영국 정치 체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병든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역대 수상들을 돌아보면 캐머런은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의 패배로 사퇴했고 테레사 메이는 유럽 동맹 탈퇴 합의안 옆에서 발을 빼지 못했으며 존슨은 유럽 동맹 탈퇴 해결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쓸쓸히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트러스는 급진적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재임 45일 만에 퇴진했고 수낙은 보수당 참패 후 국민의 분노를 드러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머 역시 집권 난관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관리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동맹 탈퇴 투표 10주년 보도에서 영국 정치가 기묘한 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신임 수상은 국가를 단결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모두 분열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BBC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부족한 상품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론평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겉에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만 경제적 곤경은 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유럽 동맹 잔류 기준보다 8% 낮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영국 경제계 인사들은 유럽 동맹 탈퇴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남부 시골의 화분 제조업자도 어리석은 유럽 동맹 탈퇴 때문에 제품을 유럽 동맹 시장에 내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럽 동맹 탈퇴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국민들은 주권 회복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지속적으로 높은 통화 팽창입니다. 유럽 동맹 탈퇴 이후 신설된 통관, 검역, 적합성 인증 절차는 유럽 동맹으로부터의 수입 비용을 높였습니다. 관련 부작용은 공급망을 타고 층층이 전달돼 결국 식료품, 에너지, 생필품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통화 팽창과 함께 무거운 세금 부담이 덮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동맹 단일 시장 탈퇴 후 영국이 투자 유치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수 기반 증가가 공공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영국은 주권과 번영,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유럽과 멀어진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시 유럽에 다가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제커의 말대로 영국이 언젠가는 다시 유럽 동맹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온난화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2026 16월 하순 유럽은 이번 여름 첫 대규모 극한 폭염을 앞당겨 겪었습니다. 남극반도는 6월 초에 이미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은 기온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극한 고온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여름에 극한 고온이 예외에서 선시적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의 리면에는 지구 온난화의 확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본 라운드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고온 공기 덩어리가 남서 유럽에서 먼저 기승을 부린 뒤 중동부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에스파냐 국가기상청 루벤 델캄포 대변인에 따르면 에스파냐의 17개 구에서 13 곳이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바스크 지방은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북상하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도 불판 같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22일 로마, 밀라노, 플로렌스 등 12개 주요 도시에 최고 등급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포르투갈 내륙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고 북부의 포르투 등 주요 도시도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은 영국 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밀려들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잉글랜드 남부 일부 지역에 드문 최고 등급인 적색 극한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기압 능선이 내륙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중동 유럽 지역도 맹렬한 더위에 노출됐습니다. 폴스카 국립기상수자원 관리 연구소는 폴스카의 일부 지역이 이번 주 기온이 40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남극반도에서는 6월 초 역대 같은 시기 최고 기록인 15.4도라는 이상 기온이 기록돼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았고 빙하층도 비정상적으로 녹았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 극한 고온 경보를 내렸고 공원은 애리조나주 캐니언 신부의 최근 고온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해 도보 여행자 3명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유럽 여러 나라의 인프라와 사회적 회복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18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구간의 산불로 인해 두 도시 간 고속열차가 2시간 30분 넘게 지연되고 수많은 승객이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스파냐 북부와 동부 그리고 포르투갈 북부와 중부의 산불 위험 등급은 극단적 또는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고온은 교통기반시설에도 물리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영국 워릭대학 토목공학과의 경서록 교수는 기차길은 극한 고온에서 크게 팽창하기에 환경 온도가 기차길 음력 临界치를 넘으면 궤도가 좌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온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연화돼 도로 구조가 변형되고 성토층의 토양 수분이 증발해 갈라지면서 도로망의 안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공학기술학회 철도기술 네트워크 존 로런스 주석은 고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공정사들이 태양 복사를 반사하기 위해 기차길 일부를 흰색으로 칠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궤도 표면 온도를 약 5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은 시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는 올해 5월 이미 고온 관련 사망자가 101명으로 집계돼 역대 동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웰컴 기금의 기후보건부 앨런 댕부어 주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폭염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현재 공공의료 시스템은 이 새로운 현실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시적 경제의 구조적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에마니엘 물랭 총재는 20일 반복되는 고온 날씨로 하여 프랑스 경제 성장이 저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이번 이상 고온은 고공급류가 약화되면서 열동 현상을 만나 유발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상 기상 현상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후소 내분석 분야의 연구원인 미레아 지네스타는 고기압 시스템 자체는 기후 변화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 기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배경 기온을 높여 이번 폭염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 중허 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곡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곡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아, 아.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당신...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간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재중심 APP, 엔지 룽메이 APP와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앙회사 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회사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강화하자 2018년 5월 15일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당중앙의 굳건한 정도 아래 외교 이론과 실천의 혁신을 적극 추진했고 전방위적인 외교 배치를 보완하고 심화했으며 1대1로 건설을 창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깊이 동참했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했으며 회사 사업에 대한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정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역사적인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과 세계의 발전 흐름을 꿰뚫어보는 한편 전진 도상에서 부딪히게 될 위험과 도전도 인식해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외교 배치를 심화하고 중대 외교 활동 계획을 실행하며 위험의식을 강화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1대1로 건설은 인류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천 무대입니다. 지난 몇 년간 1대1로 건설은 리념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며 실제적인 국제협력의 장으로 거듭나는 눈부신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제1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의 성과를 잘 살려 각 측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의 정사진을 마련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각국과의 소통, 협상, 협력을 강화하는 등 1대1로 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추진하고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각국 인민에게 보다만 하는 혜택을 안겨줘야 합니다. 지방의 외사 사업은 당과 국가 대외 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대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중앙외사사업위원회의 집권적 통일 정도 아래 전 국면의 차원에서 각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조달하고 감리하게 배치하며 목표에 따라 절차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지방의 외사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외사 사업을 잘 전개하려면 중앙외사사업위원회가 결책, 의사, 조율의 역할을 하며 외교 이론과 실천의 혁신을 추진해 외사 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향식 설계와 통일적 조류를 강화하는 한편 방향을 잡아주고 대국을 도모하고 정책을 제정하는 능력을 높이며 대외사업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추진하고 외사사업 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중점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점검하고 감독함으로써 대외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가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란 놈이 고기잡이에는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 발로 누르고 있던 고물 쪽의 낚싯들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로이는 얼른 노를 놓고 줄을 당겨 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줄을 잡았다. 파닥거리며 새끼 다랑어가 낚싯줄을 끌어당기는 힘이 손으로 느껴졌다. 가까이 끌어당김에 따라 파닥거리는 힘도 커지고 얼마 안 있어 푸른 고기의 잔등이 물속에 보이고 배전으로 확 끌어넣기 직전에 고기의 옆구리가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고기는 햇빛을 안고 배의 뒤편에 엎드려 있었다. 탄탄하고 뾰족한 놈이 총알 같은 몸집을 하고 그 커다랗고 멍한 눈으로 이쪽을 뻐끔히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 늘씬하게 균형 잡힌 몸매에 재빠른 꼬리를 퍼덕거리며 배판에 놓인 자기의 생명을 재촉하여 내몰고 있었다. 로이는 친절히 배려하는 마음에서 고기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다. 아직도 살을 흔들며 떨고 있는 고기는 배의 뒤편 구석 바닥으로 던져놓았다. 다랑어다. 로이는 기분이 좋아 크게 중얼거렸다. 야, 참 근사한 미끼감이 되겠는데. 10파운드는 나가겠군. 로이는 언제부터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시작되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땐 노래를 불렀다. 물탱크가 달린 큰 고깃배나 거북이잡이 배를 타고 밤에 홀로 당번을 하며 키를 잡고 있을 때는 가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소년이 로인의 곁을 떠난 다음부터인 것 같았다. 그러나 로인은 그것도 분명치는 않았다. 소년과 같이 고기를 잡을 때에도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곤 했다. 그들은 밤이나 날씨가 나빠서 고기를 잡지 못할 때에만 얘기를 했을 뿐이다. 바다에 나가서는 공연이 짓거리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로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늘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방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로인은 몇 번이고 마음먹은 자기의 생각들을 입 밖에 내서 말하곤 했다. 남들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게야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치지는 않았으니 아무려면 어떤가. 돈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 라디오가 있어서 언제든지 말을 들려주고 야구 시합도 들려주지. 하지만 로이는 지금 야구 시합 같은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에만 골몰해야 할 것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저 고깃대 주변에는 반드시 큰 놈이 하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다랑어떼 중에서 라고 된 놈을 겨우 한 마리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 놈들은 너무 빠르게 도망을 가버렸다. 오늘 물 위에 나타났던 놈들은 죄다 재빠르고 모두 북동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때가 그런 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떤 날씨의 징조란 말인가? 이미 초록빛 해안선은 보이지를 않았다. 다만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이 하얗게 반짝이는 푸른 산꼭대기와 그 후로 또 다른 높은 눈산같이 보이는 구름들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바다는
아주 검푸르고 햇빛이 물속에서 알록달록 프리즘을 이루어 무지갯빛을 띠고 있었다. 그 많던 플랑크톤들도 한창 내리쬐는 햇빛으로 눈에 띄지.

0: 보이지를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일마의 깊이에 곧바로 들인 낚싯절과 푸른 물속에 생긴 크고 깊은 프리즘의 찬란한 빛이 일렁일 뿐이었다. 사랑어떼가 또 물속 깊이 사라져버렸다. 어부들은 이 종류의 고기들을 모두 다랑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팔러 나왔을 때나 미끼와 바꿀 때에 한해서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불러 구별을 했다. 이제는 햇살이 뜨거워질 때가 되었다. 로이는 목덜미가 뜨거웠고 노를 저어갈 때는 땀이 등을 타고 허리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놓고 이대로 물결에 따라 배를 띄워두자. 그리고 한잠 자야지. 낚싯줄 고리를 발끝에 메어놓고 고기가 물면 금방 잠이 깨도록 하자. 그렇지. 오늘이 바로 85째 날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줄을 지켜보고 있던 로인의 눈에 뱃전에 내민 초록 막대기 하나가 물속으로 쑥 기우는 것이 보였다.
1: 얼크나!
0: 로이는 말했다.
1: 그러면 그렇지.
0: 눈에 빛을 내며 로이는 배에 부딪혀 덜그럭거리지 않게 살며시 노를 걸어놓았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든가.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든가. 또네 번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또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그 말은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좋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네, 플라톤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요. 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리란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말합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다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됩니다.

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룡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진달래.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왜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견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요?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声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1: 如果有时间，你会

的惊讶，春风如海吧，忽然又放火。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사랑. You see, I'm just a fool.

放下心中的负累。

0: 好嘞，哎，天宇，
1: 真喝不动了，
0: 来啊，杯中酒，杯中酒，杯中酒，来，喝完。